0: 그때는 어나카야 딜라 가만히 아저라야 돼. 어구슬레 떨링 시시링 마저라 겁사 시링 겁사마 서게 가유. 아클라스 마야잖아.
1: 거바거야 디슬링 클라스 방스메자 성노. 랩설레 그리버랑 콩.

기니 슬라이 부마가 방마 모두 샤프루 카미 티가는 상어 거볼리 부마스 가는 바헤케 카레 보로 휘장나이 뛰어 글라이오 와이샤 하공고 비로 와이샤 보팡어 바오 와이샤 하오 빙클라이오 와이샤 돌링바 카나스릉다 똥나 사모티 하롱 무야 파이프로 봉봉 글리작 비에용 버톱 하살라 똥의 나식 누허카 비아 버터버 떨링 아숙작 보팡톤다 하이 보마 거볼레이 똥카 앙모끼리워 비아승의시 가나보 탕락 리아 스랍산이 울로 떨링 비차오이 디어시클라위 리캬 앙레완추카 떨링 티캐나 데비싱 하브이 부삭자리오이 따위샤 비차오이 탕카 박사코 풍카 박사 비르사카 판근앙 떨링 부디짭구른 비아바 메첸 자카 다북니 거글롬니 몽 똥마바이 떡사 똥마그리니 떡사 따코구리위 붕고 따코구리위 룽구르파노 데쿠리 쇼뽕 뜨너르파노 그상보달라 구통르파노 치르미르케 보럭붕라요 부마나다르뚝 라이나 너팡걸러고 따코가쭈그르이 사릭저라워 가티탕푸루 농놈무쌍의 가티찰마바이 파이타닐레리 탕가 지리 미르케 떡사니 거랑 하살라 동도 뜨이노 크나위 동카 닥디 도더러 파이 눅파이캬 등사 등리케 버크랑 꼭작 동마세 눅파이리야 피샤프리니케 떡사로 카르이 다코구리위 붕카 약시라가라 나뚝내베캬 아니 함장마 동마 마사슈슈루 비앙오 까마위 탕카 가미카마니 시마사가낭 와가다바라 루뚝자 파이나이 보다 은카나 똥마노 와르나이 카비싱비싱 완초구이 나요 완초골파야 아니 바치 헬랑티노보 승허리 내캬 시마사가낭노 파이마다농나 따콩니 똥마세 까마우이 탕카 바치 헬랑티 사허가노 까요까요글레 봉마카나카 능세럼카나 하느이 동자카 시메께렘레 파이마니 누기야 버그랑 송어의 르토구이 나이캬 볼롱부칵세 탕작 거그노 또고 시알부쿠고 똑바기르위 모노타이키 필리 마야 타쿡시시게 똥마까마카 다북바이와이니 응카 아미 볼롱다 응카 시알다 응카 눙나이 버럭보 깨부끄리캬 똑사붕르륵 카캄르캄르륵 묵대시야니 글라이 파이캬 똑사까리마 살리뿐야코 보마세 까마위 탕가 로미 타쿠고 쏨나 나이프로 타쿠구리위 떡사로 카르카 아노 인야위 보마 흔클라이 고토모이 바이바이 카몬 보마 하마니 기샤니 거갸 보마니 마야노 볼라이보 빠야 부사오 퀴마 보마 시와느 자야오 칼리 에리자르느 버크랑 톨라 고로이 무투위 하케노 토로 카몬 똥마 그리니 떡사 하마르바 에리자나 보링야 떨링 시카리 베랭 파이프루 카리보 후장나 링야 떡사니 시미 쩌부이 또보마 가마나 기리자그이 떡하 떨링노 앙레 기리워 거기다 떨랑노 흔의 야거리마니 떡사 룽코바이 떨자마니 나식 나이바야 보노 나식이 나이톡마니 다복레 보록 떨카 영나레 무숭카나 떡죽 떡을라 보록 시자카 뜨냐저라보 파기야 바하이 푸시나이 보마야 앙레 보일라카이와나 마니 너거리 마니 떡사 알로와 기리카카톨 응카 드냐 탕나니 버럭시카나 다북노 피옹나 저라 다북니 거블링님몽 고부이노랑마 가이토리아 판고 버럭스나머이 파르카 버럭노 이비바이 아덤 아덤 사슝노 가이토르카이로그이 이비노러기성 그르카 이덴바리니 시마팡부타이 가이토르 따짜디 흔의 샤마노 시북니 꼭노 세 버럭하나위 사위 시라이몽 난카 숨송니 야팡 시마팡부타이 이비 아덤송 허르카 시라이몽 사작 테블랑랑마워 승벌러기송 응카 가이토르 승차노 아스캄자그이 미니 송다리 사즐라노 허르카 제버럭보노 포이토클라이나이 버 테야니 어머르만카 아보 일림박 사워 하마랑 사위 랑마 소사작 증버럭 따모 완축 라이나 보바이 시남작 달바이 샬노세 깨보바 클롬라이 똥카 신이 낭만